0: 전에 맥스를 켜드리겠습니다.
1: 8 Tony Box Hotel 1036 8 Tony Box Hotel 1036 1 Alpha 114 Box Hotel 1036
2: 4
1: 836 hours.